하얗이 아니 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군인들 아직 그랬으니 아깝아니오이다
1: 와야 군인들
0: 미사야 오염 군인들 아하 오염 군인들 오염 군인들 오염 조사님의 엘리메 조마디 그리스
1: 원티아스는 수어티아스
0: 오염 군인들 누마노와 다투는 좀 파나노 오염 군인들 미사야 미사야 미사야 오염 군인들

0: 사냐구나 어디야 또 사냐구나
1: 에이 아도노
0: 메라세
1: 마 아도노 마미소
0: 예스
1: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마미소
2: 아무토니
3: 라이트 투
1: 파이어 아바타노
3: 디브라이타
0: Gloria a su tanyo, mana.
1: Era de un chan.